라고 배비하고파 대히 남아파 자 그러면 선위에 우라디 에워 선위에 비 왜냐면 남네 후마 브러쇼 에 남네 과카시아소 에 비에 과카시아 에메 시시리아 마포아 와시 콘프레스 센터 카시아 자데 우크야 데 비아리아 데 선위에 우라디 에워 치아시 에 브라 나사 우바 왜냐면 왜냐면 베에 카시아 마오 You are dear, Papa, Yajinapum and Jesus. Say yes to no and a Mayan. Say yes to no and a Jay. Hey, you are the person saying that you're not so true. Now, so you're the best of a cat on your man. I said, why the bit winning Yakupo at DSC? Who can stand God? Say, when he hears the Christopher DSC, media, and what's left we are with your duo, and what's left she are with the Uniana. Yes, what you're becoming him. Many of the same is here, yes, oh, yeah, yes, no, no, matter at all. Me, dear, draw me, Bibiana. Never deep our company, matter at all, only Jesus. Hey, they say only Jesus. Yay! Only Abraham, son of Sam Yakopo. Hey, my young Pedro Sam Yakopo. That's your Pedana. I'm a daddy who would actually. Hallelujah.